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문섭입니다 哎呀听不懂没关系我用中文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孙文燮目前在深圳大学攻读传播学的博士我来深圳已经15年啦